0: 내가 여기 봐.
1: 남자들 빌라 그냥.
0: 넌나 외로워.
2: 아, 뭐 싶네.
0: 내일 돌아서야 돼.
3: 난 몇 시니까.
0: 뭔가 아차.
3: 형사님.
0: 역시 어디 이리고 오랜 마일로 몇번 지나간 채니까. 왜냐면 내가 할 것 같아.
4: Ma è il problema? Ma vai a fare in culo.
3: Ah,